없는 그네들과 나 큰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적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계천의 비린을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aewoon.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hyuk.
2: Welcome to Dynamo Soup!
3: Yes! And we have Taewoon and Junhyuk back in the studio. 인사해요!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1: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3: Welcome. So, I got a video bomb from Taewoon earlier. So for those of you who are watching my introduction, a lot of our 리노님 뒤에 잘생긴 사람 나만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제가 멘트 하고 있는데. 에,
0: 누구지?
3: 누구지?
0: 저희 7월에 처음 인사드리네요.
3: 오, 그러네. 야.
0: 제가 또 7을 좋아하거든요.
3: 안 그래도 1부 때 청취자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태훈 씨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0: 있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어, 태연 씨가 오늘 인사할 때 언급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언급하셨니? 좋아요. Okay, so Taehyun was saying that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y're saying hi in July, which is true. And also he says he loves the number 7. And I was like, oh, in the first hour of the show, some of the fans were saying that that's his favorite number. And I was like, oh, let's see if he says anything about it when he does the opening. And he did.
1: Yeah.
0: He did bring it up. He did bring it up. Mm-hmm. On the idea of favorite numbers, Junhyuk, do you have a favorite number?
2: 저는 23번 좋아합니다.
0: 오, 23.
2: Yeah.
0: Favorite 뭐 선수 뭐 이런 거 있어요?
2: 어, 네. 제가 마이클 제가 마이클 조던 선수 좋아해요.
0: You're Jordan. A Jordan fan. Okay, so the number 23 is his favorite number. Look at that. Yeah. Now I need to memorize this. So it's 723.
1: Yeah.
0: For future references. 한조 지금은 눈 비 아, 눈이래 비 안 오죠?
2: 네 아직 근데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이쪽은 일단 안 오는 것 같아요.
3: 땅이 조금 젖어 있던데요.
0: 오늘 아침에 장난 아닌 게 왔거든요.
2: 네, 지금 아, 지금은 안 오는 것 같아요.
0: 출근길에 진짜 많이 왔어요.
2: Yeah.
3: 진짜 습하던데요 지금.
0: 잠깐 지금 네. 제가 제습기를 풀로 돌리고 있거든요 집을. 어. 근데 거의 하루에 한 네 번 비우는 것 같아요. 진짜 no. 무서운 속도로 차고 있고.
3: 네, 맞아요.
0: 어, 그러니까 그래서 압도 좀 올라가는 느낌이고 몸이 되게 무겁지 않아요?
2: 맞아요,
0: 어,
2: 맞아요.
0: 약간 수영장에서 막 몸을 움직여야 될 것 같은 yeah. 그런 느낌. It's like super humid. I was asking if it was raining because it was raining a lot this morning, but they said it's not raining at the moment. This monsoon season looks like it's going to be one of those where we're getting like no rain at all and then we're getting like a downpour. So be sure to have a small umbrella with you
2: yeah.
0: As well. But we have a lot to cover today. 오늘
1: 네.
0: 많아요 뭐가
3: 네 오늘 뭐 많더라고요
0: 뭐가 busy. 많아서 busy we got a busy day today because our stories are intense
2: yeah
0: our stories are intense so Taehyun please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대나무 숲 is
1: yep Part 1, 밸런스 숲.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y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2: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을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 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0: Okay, so first story.
2: Yeah.
1: 자.
0: 자 네. 일단은 네. 어 우리 여자 청취자분들
1: relax
2: yeah relax
0: 자 화를 낼 거예요 화 낼 건데 게이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들어봐요
1: so, yeah.
0: so you're gonna get upset this is gonna be a very upsetting story
1: right.
0: just try to calm down like let's first okay 자
1: 제 남자친구는요, 여자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 여자친구가 소식자였는지 아무튼 여자들은 적게 먹는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 남친 만나기 전에 밥을 먼저 먹고 만나거나 헤어지면 집에 와서 밥을 먹게 되는데 이런 저를 보고 저희 언니와 너도 음식 시키면 하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 이러네요. 하지만 초롱초롱한 남친의 눈망울을 보면 환상을 깨고 싶진 않거든요. 휴... 계속해서 남친 환상 속의 모습처럼 이슬만 먹고 사는 여친으로 남은 채 헤어져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남자들은 많이 먹는 여자 별로예요. 전 생각보다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유유. My boyfriend either thinks this way because he doesn't have any sisters or maybe because his ex was a super light eater. But for some reason, he has this fantasy that all women eat very little. Because of that, I don't want to break his illusion, so I end up eating a meal before I meet up with him, or I come straight home and eat right after we part ways. Seeing me do this, my older sister says, just be confident and tell him you can't finish a whole portion by yourself when you order food. But when I look into the When I look into his sparkling eyes, I just can't bring myself to shatter the fantasy.

0: fantasy. I'm debating whether I should just keep acting like a girlfriend who lives on nothing but morning dew and eventually break up with him. Do guys really dislike women who eat a lot? Because I actually eat way more than people think.
1: Too 많은 분들이 크크크크크 아우.
0: 네, 이런 건 화도 안 나나 봐요.
2: 귀여운데.
1: 아, 너무 어이없긴 한데.
0: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미 이별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뭐 크게.
1: 자,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은
0: 네.
1: 정말 너무 스윗하세요.
0: 그러니까 너무 착해.
1: 난 이 정도면 안 만나.
0: 너무 착하세요.
1: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남자친구분을.
0: 그럼요.
1: 이거는 할 건 없는데 이건 제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인내심이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제 말은 듣지 마시고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이 남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뭘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이상형 뭐 팬타지 네. 뭐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는 뭐 이 정도 몸무게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
0: 그렇죠,
1: 보니까
0: 네.
1: 이 청취자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 기준에 좀 많이 먹는다고 하고 이거는 왠지 남자친구가
0: 네.
1: 무슨 말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0: 아.
1: 여기서는 말을 안 했지만
0: 네네.
1: 멘트가 오고 갔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와 자기 되게 잘 먹는다. 또 먹어? 이런 말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조심
0: 의식이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그죠. 조심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여자 연예인을 보다가 지나가는 말로
0: 뭐라 했을까요?
1: 뭐라고 말을 했길래 이건 지금 눈치 보는 거 혼자 눈치 보는 건 아니거든요.
0: 근데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남자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그쵸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 이러니까 여자 이러니까 여자 연예인이지 약간 이런 말도 했었을 것
0: 그러니까
1: 같고
0: 그냥
1: 지나가다가
0: 아무 생각 없이
1: 네.
0: 거기에 혹시 뭔가 이제 눈치가 좀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실제로 남자친구분이 뭐라 언급을 해서 이제 여자친구분이 그거에 대해서 사연자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남자친구분께서 뭔가 어떤 그런 뭐 소식이든 뭔가 이런 거에 관해서 대놓고 명시를 좀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냥 뭐 이슬을 먹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그 앞에서 피자 한 판 시켜서 드시고 헤어지세요. 네,
1: okay. Yeah, I'm just like, because the standards for guys, like sometimes guys just don't really have like the knowledge of what needs to be like the standard for certain things. So asking or assuming things could be a little hurtful, but it's not stated in the story. But I'm having a feeling that the boyfriend has said something in passing or to her to make it so that our listener is like, I don't think I can eat more than I want to in front of my significant other. Taeyeon agrees with me and the fact that you shouldn't have to be putting this much effort into a 네. relationship.
0: 이게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1: Yeah.
0: 네.
1: It doesn't matter about how much you eat. Okay, Junhyuk, what's your take on this?
2: 저는 이거랑 완전 비슷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1: 진짜요?
0: 나도 친구인 줄.
2: 아니 딱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친,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자친구분이 원래 잘 먹는데 이렇게 조금 먹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있잖아요. 처음에 약간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1: 그리고
2: 좀,
1: 여자분들도 긴장돼요.
2: 네,
1: 초반에
2: 긴장되고 하니까 뭔가 막 너무 막 잘 먹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괜히 조금 막 돼지처럼 보고 막 그럴까봐 약간 적당히 먹었는데 남자친구분이 이제 되게 소식자다 너. 되게 입이 짧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버려서 이제 그거를
1: 깰 수 없는 거야.
2: 깨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딱히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계속 처음 인상이 그렇게 박혀버렸으니까 그래서 계속 막 몰래 먹다가 마지막에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치킨 한 마리 더 시킬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어떤 상황이 정확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분이 뭐 나는 너가 소식자면 좋겠어. 너가 소식자가 아니어서 싫어.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아직 그냥 서로 얘기를 안 해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남자친구
1: 치킨 한 마리 더 시킬 수도 있다.
2: 네, 남자친구분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0: 좋은데요?
2: 남자친구분은 그냥 말 그대로 모르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1: 오케이.
2: 네, 좀 얘기를 해보고 뭔가 남자친구분이 딱히 상관없어하고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얘기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얘기해보고 만약에 안 맞으면 뭐 깔끔하게 그냥 밥 같이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Okay, so Rachy had the exact same idea as Junhyuk right now. So Junhyuk says, I actually saw this on YouTube somewhere. There was like an exact same story about how in the beginning of the relationship, the girl, you know, because she's nervous and she wants to put a good face forward, she didn't tend to eat as much as she could. And so the boyfriend in passing was just like, oh, you're a pretty small eater. But then she, as they started continue to like date and they started meeting each other longer, she didn't want to break that image. And so she ended up like eating behind pretty much exactly what our listener is doing, like going home early or whatnot. And there was one time that she got caught, but thankfully the boyfriend was just like, do you want me to order you one more chicken? So it's just like, that's the best case scenario. Like he's totally on board for it. But, and Junhyuk agrees, like if he's telling you to eat less, then there's a problem. But if not, there might be a lot of things you guys just need to talk about. Don't worry about the kind of ideals he might have. Mm-hmm. 그러니까 남자분이나 여자분 이게 연인끼리 특히 좀 초반에 사귀면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약간 뭐 로망이나 네. 막 이렇게 좀 생각 기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좀 맞춰 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 깨려고 하는 것도
0: 너무 힘들죠 본인이.
1: 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2: 언제까지 그렇게 만날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긴장감이 떨어진다기보다는
0: 익숙해지는
1: 그러니까 그 맞아요. 그 묘한 차이로 나도 내 스스로가 매일 노력을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관계에 있어서도 그 텐션이 유지가 되는데 그냥 나는 이 사람이 편해 하고 그냥 놔버리는 순간에 문제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 환상을 깨면 그게 이퀄 너무 풀어진다의 생각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분은 그거를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So I think personally, like in relationships, a lot of people think that when you keep the dating phase out of a relationship, like you get quote unquote comfortable, like that is like when everything is over. But I feel that right now, like you have to be able to keep working on yourself no matter what it is to keep tension in any relationship. Mm. And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like, oh, not to break that. Yeah. As well. 네, 많은 우리 지금 땡스 분들도 청취자 분들도까지 포함해서 이분은 왠지 완전 연애 초반인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So like a lot of people are agreeing that it feels like you guys are in the beginning stages of the relationship, so you might want to move on from that.
2: I think so.
1: Your friend says, I totally agree. Tell him you're not a small eater like that. He may actually like it, like that about you too. Some guys I know have just said, like, just eat. 우리 청취자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남자들도 못 먹는 여자친구보다는 잘 먹는 여자친구가 더 좋대요.
2: 그래, 생각보다 이게 진짜 그렇죠. 네, 약간 엄마 아빠의 마음이랄까? 그냥 잘 먹으면
1: 잘 먹으면 좋아요. 좋죠. 네.
2: 저도 막 제 강아지가 잘 먹으면 너가 그쵸? 돼지가 돼도 괜찮아. 난 너가 잘 먹는 게 좋아. 약간 이런 마음이거든요.
1: 아니 먹방이 유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2: 아, 그렇죠.
1: 뭔가가 누군가가 잘 먹는다는 거는 팔린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깨끗하게 잘 먹는 거고.
1: Right. There's a reason why I think mukbangs are so popular. Like you know, it's I think in regardless of any culture, being able to eat something very deliciously is a good thing. Okay. Junhyuk, what's your story?
2: Yeah. 1년 정도 만난 남친이 있는데 요즘에 밥 먹을 때 내는 쩝쩝 소리랑 면 먹을 때 후루룩 면치기 하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미치겠어요. 아, 제가 너무 유난 떠는 건가 싶어서 말은 못 하겠고 그냥 듣고 있자니 너무 싫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얘기하죠.
2: I've been dating my boyfriend for about a year now, but lately the smacking sound he makes when he chews and the loud slurping sound when he eats noodles drive me absolutely crazy. I haven't been able to say anything because I'm worried that I'm being overly sensitive, but just sitting there listening to it is pure torture. What am I supposed to do in a situation like this?
0: 근데 이거는 진짜 민감한 사람은 진짜 민감하기 때문에
2: 맞아요.
0: 쩝쩝 소리 뭐면 먹을 때면 치기 소리는 사실 그게 매너인 예의인 그
1: 나라가
0: 문화도
1: 있고.
0: 있잖아요. 근데 이 쩝쩝 소리가 심하다는 거는 아, 이 부분은 사실 뭐 말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1: 근데 제가 봤을 때
0: 네.
1: 지금 1년 정도 만났는데 요즘 밥 먹을 때잖아요.
0: 변한 거죠?
1: 아니.
2: 아니 약간 조금 미운 이제
1: 제가 봤을 때 지금
2: 아니
1: 남자친구분이 잘못했어.
2: 뭔가 미운 게
1: 뭔가
2: 슬슬 보이는
1: 잘못했는데,
2: 시절이야.
1: 잘못했는데
2: 아, 그렇게
1: 지금
2: 가요?
1: 이게 지금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분도 뭐 때문에 쌓인 건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제가 왜 이걸 캐치했냐면요, 주부들 특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주부들 보면,
0: 네.
1: 인간아 나가! 야 이런 잔소리, 아빠들한테 막 와이프들이 아빠들이나 남편들한테 하는 잔소리죠. 지금 진짜 오래 같이 생활을 하면
0: 네.
1: 그게 진짜 쩝쩝 소리 내고 낮잠을 자고 있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주말에 낮잠은 충분히 잘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사람이
0: 그렇죠. 네.
1: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와이프들은 왜 남편들이 그렇게 낮잠 자는 걸 싫어할까요? 본인이 애를 계속 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계속 자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럴
1: 낮잠이
0: 수 있죠.
1: 문제가 아니라 나도 힘들어
0: 그럼요,
1: 죽겠는데
0: 같이 해야죠,
1: 같이
0: 이거.
1: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1년을 만났죠? 근데 요즘 밥 먹을 때이 쩝쩝이랑 후루룩이 갑자기 거슬린 거는 이거 봐요. 나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름님도 마음이 변한 거 아닐까요? 미나님 권태기 아니에요? 지민코님 마음이 변했네. 이거 봐요. 이건 지금 쩝쩝이랑 저게 문제가 아니야. 여자는 마음이 좀 뭔가 제가 봤을 때 움직인 것
0: 여성분의
1: 같아요.
0: 심경 변화예요.
1: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취자분은 좀 신경 공부해야 돼요. So, Taehyun was just like, well, just talk about it. But it's like, honestly, I don't want to say this, but like, I think it might be like the listener is hitting a rut with their feelings or they're upset about something. Because I see this a lot in behavioral activity from wives at home. It's like, if your husband's taking a nap on the weekend, it's not like he has every right to have a nap if he wants to. But the reason why wives get upset is because they're watching the kids while their husband takes a nap. Like, you need to be doing this with me. So I have a feeling that like she's upset about something. It might not be something that they don't know what it is, but like now this is just starting to be like the most obvious thing
2: Yeah.
1: that is annoying them.
2: 근데 저는 일단 쩝쩝 소리 안 내게 먹는 방법을 알아요.
1: Oh.
2: 정확하게 알아요.
1: Okay.
2: 왜냐면 제가 쩝쩝 소리 엄청 싫어하는 또 친구를 한명 소환해야겠네요.
1: 친구들 또 소환 된다.
2: 쩝쩝 소리 진짜 싫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1: 오케이.
2: 걔가 갑자기 알려주는 거예요. 쩝쩝 소리를 안 내는 방법을.
1: 오.
2: 그냥 입을 안 열고 먹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넣고 쩝쩝 소리가 나는 이유가 보통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입이 벌려져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고 이렇게 하면 쩝쩝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진짜 신기했어요. 오, 그러네.
0: 근데 이거는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남자친구분이 이제 초반에 조심을 좀 하다가
1: 아, 인제.
0: 이제
1: 오,
0: 좀
1: 그럴 수도 있겠다.
0: 편해지니까 이제 본인이 의식하지 않고 이제 한 행동이 이렇게 여자친구 사연자분께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1: 맞아. 근데 그것도 준혁 씨랑 태연 씨에게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연애 초반이니까
0: 같고. 의식한 거죠.
1: 나 쩝쩝 소리 좀 신경을 쓰고 먹다가 이제는 좀 편안해지니까
0: 네.
1: 그게
0: 맞아요.
1: 갑자기 좀 커졌을 수도 있기는
0: 그렇죠.
1: 해요.
0: 근데
2: 그렇죠.
0: 이거는 보통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게
2: 근데
0: 좋지
2: 얘기를
0: 않을까.
2: 잘해야 돼요. 얘기를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약간 말을 할때 그냥 차라리 저처럼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더 쉬워요.
1: 지금 우리 거 듣고 있으면 알고리즘이 갑자기 뜰 수도 있어요. 막뭐 소리 안
2: 근데 이거
1: 소리 안 내고
2: 이거
1: 씹는 방법 뭐 이런
2: 진짜예요.
1: 거.
0: 그런데
2: 네, 이거 진짜.
1: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Okay. So, 준혁 says he has a friend. He's like, I'm bringing my friends into the story again. So, he's a friend that has he was sharing with him and like his other friends, like there's a way for you to not make a like smacking sound when you're eating. And he says that a lot of people end up smacking their lips because they tend to eat chew with their mouth open. So if you try to close your mouth as much as possible, then you won't make as much sound than you think. And Taehyun had a really, really good point about this, saying that the boyfriend might have been trying to be careful, like maybe somebody at home or somebody around him like mentioned this in passing, is like, oh, I'm gonna try to put on my best front for my girlfriend now, but now that they're getting more comfortable and it's been about a year in the relationship, he's letting all of this out. So maybe telling him how to not do that, or maybe hoping the algorithm fixes this up and like you have like some doctor coming into your feed, you can send it to your significant other.
0: 근데 이게 듣는, 그러니까 소리에 한번 민감하기 시작하면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해요.
1: 맞아.
0: 그래서 물론 당연히 좋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해서 이제 서로 또 정리를 해가심이 좋지 않을까.
1: Tell me a really good point. Once somebody starts fixating on a particular sound, even though somebody tries to fix it, it's still going to sound a lot louder than it's supposed to. So talking about it would not be a bad idea. I think Taeyeon and Junhyuk really did give some really good ideas to help this out. Now, our official story for today.
0: Yep.
1: I think we can deal about a lot of things, and I'm really curious about our listeners' feedback. 오늘의 메인 익명수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왠지 좀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0: 맞아요.
1: 이따가 투표도 하시는데 참여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So we need your vote later, but we also need your opinions because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really fun conversation today. Mm-hmm. In the meantime, though, we've got TNX on the track with I Need You to Not Just Adele. Our Nanam Soup is coming up next.

0: brought his track of that. So what is the song? 다시 노래 어떤 거였죠?
1: 저는 헤이즈님이 널 너무 모르고.
0: Oh, don't know you.
1: 또 요새 비가 또 내리잖아요.
0: 맞아요? 네. Okay, so Hayes's track of Don't Know You, because, yeah. you know, it's been raining and all that. Okay, yeah. what's Junhyuk's track?
2: 저는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요.
0: 근데 둘 다 너무 잘 맞는다.
1: 근데 저는 또 이제 노래 그걸 네. 봤어요. 가까운데. 아, 오늘 이번에도 안 되겠는데 싶던데요.
2: 가까운데 멀어요.
1: 이번에는 안 받고 가야겠다 했습니다.
0: 오, 오케이. 오, 투표가 근데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
1: 어, 그래요?
0: 제가 지금 네. 보자마자 네. 지금 헤이즈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60몇 퍼센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75로 갔다가 지금 다시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어요.
1: So am I winning?
0: Yeah, you are winning right now, but it's like going back and forth really drastically. So Hayes is in the lead, meaning Taehyun's in the lead as of now, but the it's going back like pretty intense at the moment. Yeah. So yeah, because I was like, as soon as I was reading it, like mm-hmm. it went from like 75 mm-hmm. to like 69 to like Whoa. It's been going back and forth. Mm-hmm. So yeah, both are great songs.
1: Yeah.
0: 근데 노래가 진짜 둘 다 너무
1: 박빙이에요.
0: 야, 너 와닿는 노래요. Closely far away.
1: 근데 좀 어려워요. 전 사실 이 사연이 제가 이제 겪어보질 않아서 어떻게 무슨 상황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0: 그러면 네. 두 분은 뭐가 더 편해요? 가짜인 거 알면서 네. 억지로 좀 친한 척하고 밝은 상사와 네. 차라리 이런 좀 묵뚝뚝하고 근데 이제 일은 그 대신에 일은 좀 챙겨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뒤에서 좀 챙겨주는, 그러니까 앞에서만 못해주고 좀 지금 이 상사처럼 뒤에서는 어찌됐든 메신저로는 네, 잘 네.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분의 상사 같은 분이 편하세요? 아니면 반대가 편하세요?
1: 아, 저는 반대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메신저로만 보면 사실 반대가 편해요. 그러니까 뭐 메신저는 좀 딱딱하지만 뭐 현실에서는 조금 뭐 그냥 본인 스타일답게 하는 게 편한데 사실 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메신저를 제외하고 그냥 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무뚝뚝하면서 뒤에서 챙겨주는 스타일이 확실하고 좋긴 하죠.
0: Okay. 네. So he says that just like with the trying to approach somebody and just like, you know, have a nice relationship with them, the opposite. So having them like, you know, being more lively in person would be fun, but for him to grow and to kind of see himself go further, he feels that the one that our listener has at the moment with their supervisor would be a little bit better for them. Junhyuk, what about you?
2: 싫어요. 저는 앞뒤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0: 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 사람이 부끄럽더라도 부끄러워서 그런 거더라도
2: 근데 약간 뭔가 느낌상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처음에는 태훈이 형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아 그냥 좀 사람이 낯가려서 실제로 사람을 대한 게 안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사실 메신저라는 거는 좀 사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단톡방이 아닌 이상은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대화고 그래서 조금 더 그냥 편하게 하는 건데 뭔가 이제 사무실에서는 진짜 이제 공적인 공간이니까 약간 오히려 좀 일부러 더 그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일단 별로죠 상황 자체가
0: 제가 이거를 받을 때
1: 네
0: 잠깐만 지금 준혁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는 이거 처음 받았을 때 우리 네. 청취자분의 상사분이 여자로 받아들였거든요.
1: 네네. 청취자분은 여성분이신가요?
0: 아, 그러니까 저도 같은 여자 대 여자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왜 갑자기 준혁 씨 얘기를 하니까 상사분이 남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1: 근데
2: 공적인 장소니까
1: 네, 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2: 사회생활이기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고 하니까
1: 그렇죠.
2: 너무 막 친한 그러니까 너무 막 살갑게 대해주고 하면 또 약간 그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에는 질서도 있고 하니까
0: 아 제가 용 써서 그냥 여자로 생각했구나.
1: 아, 그 챗의 용.
0: 챗의 용어 때문에.
2: 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 그러니까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0: 또 되긴 해.
1: Okay, so 준혁 personally doesn't like people who are two-faced. So regardless of, like, he did think that, yeah, like Taehyun was saying that it could be because they're shy and there's a lot of other reasons why that could be happen. But he just doesn't like the fact that there's just two different sides to this person. But in the midst of him saying that, I looked at the, so looking at the Korean, the way that they said stuff, I just assumed that the supervisor was female and our listener was female. But the reason why I'm trying to think if this is different.
2: 아 근데 준혁 얘기 들으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이 공적인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1: 있거든요. 아 근데 왜 나는 아 제가 되게 좀 감성적으로 바뀌나? 이 코너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분이 남자 상사면 좋아하는 마음을 회사에서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지? 갑자기? 아니 준혁 씨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잠깐만 이 상사가 남자분이면 속마음은 아, 그 문자 줄 때인 거고
0: 준혁이가 던진 작은 돌
1: 어 그러니까 근데 사무실에서는 그걸 티내면 안 되잖아요 상사기도 하고
0: 그렇죠
1: 어, 내가 이 코너를 하면서 너무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0: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땡땡 씨, 업무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하고 이제 뒤에서 끝난 다음에
3: oh my God.
0: 내가 미안해
2: I think it's good scenario
0: 잘 보는 일이 많잖아
2: 이제 작가 하셔야겠는데요? 라이터 데뷔하셔야겠는데요?
0: 내 마음 아,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1: 어 약간 어 근데 갑자기 준혁 씨가 그
2: 너인 거 아니야?
1: 그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그 그림이 스쳐가는 거예요 어 잠깐만 상사분이 남자면 실질적으로는 이 청취자분을 약간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걸 티를 내면 안 되니까
2: 그럼 저희는 이거 드라마 제목 뭐로 하실 건가요? 준혁이 주인공의 천부장 하시죠 요새 또 김부장 드라마 유행하니까
0: 천부장
1: 천부장 I was like I don't know maybe this segment is making me soft I was like why as soon as 준혁 said this like it just it like an office romance like slid by I was like what if the guy's like true feelings is being nice and then the like office is like to try to keep a front and like not show off
0: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로 낯을 가리는 사람이면 보통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차이 나지 않거든요
1: 그러니까 솔직히, 오히려,
0: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그동안 뭔가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원래도 그냥 사람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 익숙치 않거나 낯을 정말 많이 가리는 사람이면 보통은 아무리 메신저에서 조금 더 친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차이나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건 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도가 있다 생각해서.
1: Okay, okay. So he definitely thinks that he feels that if somebody's shy or has social anxiety, like they shouldn't be that different on the screen and then in person. So he feels that for whatever reason, this person is definitely putting up a certain front that is not theirs. 이 말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Anaga was saying that I think I would go try to say like, oh, you're so much more talkative in messages than at work. And it just always catches me off guard. 그러니까 청취자분은요, 네. 왠지 이분한테는 아, 메신저상으로 항상 그렇게 애교스럽게 말씀하시다가 평상시엔 말씀 없으시니까 저 어디다가 장난을 맞춰야 될지 몰라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2: 가볍게.
1: 좀 약간
2: 좋죠.
1: 좀 혼자 말하듯이 네. 좀 약간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좀 약간 공이 그쪽에다가 던져지는 거니까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는 좀 나아지거나 아니면 더 칼같이 지켜지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변명을 하거나
2: 조금 할 수도 있겠... 조심스럽긴 하네요. 근데 사수분이셔서
1: 그쵸?
2: 그런 걸 또 매너 없는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 Yeah, so this is definitely a culture difference because this could be because they're supervisor. This could be considered being not polite. So, the last time I checked, Taehyun was in the lead.
2: Yeah.
1: As we were talking about the votes, and it seems that at the moment. 얘기하는 사이에
2: 네?
1: Card the Garden is at 66%, Hayes 네? is at 34%. 제가 말했죠. 오늘 지금 숫자가 엄청
2: 그렇네요.
1: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2: 왔다 갔다 하네요.
1: So the percentage is definitely going back and forth really big today. So yep. we've got Hayes at 34%, which is Taehyun's track, and Card the Garden's track, which is Junhyuk's pick, is at 66%. You can change this during the song break yep. because we've got Bernard Park on the track with Ride, and the answers to the story for today are coming up next.
0: Yep.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today for our anonymous soup, the story is that the listener has a two-faced senior. So over text in either group chats or in personal chats, they're extremely cute and uplifting, but in person, they're extremely cold. Mm-hmm. And our listener doesn't know where to match the energy form. And I mean, both of our members are saying that, I mean, what can you do? You kind of just have to go with it because they're, you know, your supervisor at work or your, you know, work senior. And their song choices for today, Taeyeon has Haze's track, Don't Know You. And then we have Car the Gardens, 가까운 듯, 먼 그대여, Closely, Far Away.
5: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사연자분께서 이제 어떤 가지셔야 할 스탠스는 제가 볼 땐 뭔가 상대 상사분의 그 어떤 이 온도 차에 너무 크게 반응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상사분께서 이렇게 텍스트로는 잘해주고 메신저로는 아니, 실제로 이렇게 딱딱하게 하시는데 그거에 너무 이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은 본인의 그 스탠스대로 그냥 그저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낫지 않을까.
4: Yeah, Taeyeon says try to, you know, stay as just middle as like just middle as possible because trying to match their energy is gonna like just make you more tired.
6: 아, 우리가 생각한 그런 정말 그런 스토리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우리 도파민이 그냥.
4: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로맨스로 가나요? 경험이 나요? 웹툰 작가냐고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So yeah, everybody, all the listeners are like, are we going to like web dramas in this level? We need to do the countdown though, to because Haze was losing before the song break, and Car the Garden was in the lead. So did that change or stay? We need to find out. The countdown starts. 10, 9, 8, 7, 6, 5, 4, 3, 2, 1.
6: Boom.
4: Car the Garden took the win at 60%.
5: 60-40.
4: 60-40.
5: 60-40.
4: 근데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오늘.
6: 이렇게 오르락.
4: 진짜 완전 숫자가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제 숫자가 제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 처음 봤어요.
5: 네.
4: So I didn't know that our number

0: could change this quickly. So thank you everybody for participating.
1: 오늘 박빙이었네요.
0: 네. Yeah. It was really close today because of how many everybody was going back and forth. Anago was saying, be friendly enough that work is enjoyable, professional enough that your friendship never changes how the work gets done. 오, 명언이다. 그 친근 레벨을
1: 네.
0: 본인 기준,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의 기준으로 일이 좀 그래도 즐거울 수 있을 정도. 완전 좋아요. 이거는 정말 좀 약간 잔잔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만 유지를 하시고 그 프로다운 모습을 좀 그 외의 것을 방해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그냥 밸런스를 잘 세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밸런스를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1: 다음에 알려주시면 안 되나? 이러고 나서 갑자기 그 상사분이
0: 고백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진짜 우리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본인 사연이 방송됐잖아요. 우리 저거 좀 해줘봐요.
2: 그러니까
0: 팔로우업 좀 해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팔로우업 특집 방송 한번 할 테니까.
1: 지난주에도 뭐가 있었는데 그죠?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말 진지하게 우리 두 분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어떤 조언을 해드릴지.
1: 그럼요.
0: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꼭 해줘요. 뭐 나아졌나 바뀌었나 아니면 이 방송을 그 상사한테 들려줬나.
1: 그렇죠,
0: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2: 네. 약간 점점 탐정이 되는 기분이에요. 약간 약간 점점 상담이 아니라 탐정이 되어가고 있어.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의도일까?
0: Right. So it's becoming like we're try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ese as well. So yeah, give us the follow-up stories as well. We would much appreciate it. We are going to definitely see the boys back with us next week. And since Car the Garden won,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this track as our last track for today. 가까운 듯 먼 그대여, closely far away. Please stay cool and we will see you next week. 시원하게 보내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Bye.
2: 안녕.
3: Bye. 좋다.

섬 그래 여긴 섬 서로가 만든 작은 섬 forever young 영원히 다 말은 못했어 작별은 마치 전화꽃과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한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at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yes, everybody,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here with us today at The Archive, and her name is Kimlip of Artemis, welcome to the archive. 저희 한 번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 김립입니다.
0: Bravo. We have Kimlip of Artemis joining us today. 너무 반갑습니다. 만나뵈서.
1: 반갑습니다.
0: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1: 굉장히 오랜만에 또 라디오를 하는 거여가지고 네. 팬분들도 완전 기대를 해주고 계셔서 재밌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0: She says it's been a while she was on the broadcast show, so she's very happy to see the fans. Fans seem very excited too, so she's gonna have a lot of fun here with us today. 처음 뵙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 되게 뭔가 친근해요. 왠지 모르게. 아니 전혀
1: 정말요?
0: 뭐 낯가림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1: 아.
0: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1: 오늘 약간 좀 낯가림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0: 아, 그게 약간 네. 매일 달라지는
1: 매일 달라요.
0: 아,
1: 컨디션에 따라서.
0: Okay. 네. So she is saying, because I thought, you know, in the script, it was saying that she has a little bit of a difficulty in, you know, meeting new people. But to me, right now, she seems very, very extroverted and friendly. And she's saying today that you know, that level of shyness is very low. Okie dokie, 저희 니 지니스님께서 김립 라디오 단독 출연 saying it's your first time and it's like a solo appearance at a radio show. 단독 출연은 완전 처음이신가요? 혹시?
1: 맞아요. 진짜 항상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멤버들이랑 유닛으로 나가거나 뭐 최소 뭐 두 명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솔로로 하게 돼서 되게 긴장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약간 낯이 익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0: Okay, she was saying because she was promoting as a group, there was always like opportunities to be on radio, but as unit groups or as a full group. So she was a little bit nervous on the way here today to be the only one on the show, but she says she feels totally fine and familiar with our show today. 그 뜻은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럭키할 것 같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It's going to be a very lucky interview today. 저희가 온라인을 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김립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좀 모아봤어요.
1: 네.
0: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1: 좋습니다.
0: 저희 바로 팩트 체크 코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We had a lot of like these facts and information that we were able to scrap and script together. And here it goes, the fact checking corner, everybody. Starting off with the name Kim Lip. 자, Kim Lip derives from the Hanja character, which translates to establish. 이 김립의 립자가 한자 뜻이 있는 거예요?
1: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루나, 이달의 소녀로 데뷔를 할 때 세계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룹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유닛의 첫 번째 멤버로서 이제 유닛을 설립했다. 라고
0: 아~
1: 이제 좀 의미를 반영을 해서 설립자 한자를 사용을 해서 립으로
0: 그래서...
1: 네,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0: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1: 진짜요?
0: 그 외국에서 저도 살다 와가지고 립자가 진짜 그 lit이어서
1: 맞아요.
0: 그 입술인가 했었는데 실제로 한자에 기반한 이름이다.
1: 네.
0: She said she was when she was a part of Luna, debuting as Luna, she was the first member to be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second unit, and there is a Hanja character that means to establish, which is Lip, and that's why her stage name became Kim Lip. 하지만 후보 이름이 또 있었다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There was a candidate name. 어떤 거죠?
1: 굉장히 뭐가 많았는데 찰스도 있었고요.
0: 찰스요?
1: 네.
0: Charles was a candidate.
1: 약간 강아지 이름 같은
0: 오, Charles.
1: 그런 거나 네. 뭐 사샤 뭐 이런
0: 사샤
1: 네, 굉장히 조금 독특한 이름들을 예명들을 오. 사용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0: 근데 어떤 분께서는 지금 실제로 입술도 예뻐서 김립이라고
1: 아
0: 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That's saying, you know, it's because her lips are also beautiful. And she says, well, some of the candidate stage names were Sasha and Charles. Charles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1: 그렇죠. 안 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0: She's like, thank goodness. It wasn't Charles. Very cool. 하지만 그 영어 이름이 있다 들었어요, 실제로.
1: 아, 그 영어 이름이라고 하기 좀 네. 웃긴 게 재밌는 게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좀 영어 학원을 다닐 때 아. 아이들이 한국 이름보다 영어 이름을 하나씩 주어지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했었던 게 애니였어요.
0: 애니. 네.
1: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네. 그 옛날에 그 사탕 중에 애니타임이라는 사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또 그거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나 이름 바꿔야겠다 해서 다음 학원으로 이제 옮길 때 애슐리로
0: 아, 옮길 때?
1: 네, 옮길 때 변경을 했더니 이름이 네. 두 개가 된 거죠.
0: 아~
1: 그래서 이제 조금 혼동이 왔는데 네. 뭐 때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0: 네. 아, 그래서 처음 이름은 사실 애니였는데 나중에 두 번째 네. 영어 유치원 갔을 때
1: 애슐리로 바꿨습니다.
0: 아, 이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1: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0: So back when she was in kindergarten, everyone, she went to a English kindergarten. And usually in Korea, that's where you first gain your English name. And at first that was Annie. But there was a candy brand with a very similar name. So she didn't really like it very much. So when she moved to another English kindergarten, she became Ashley. 벌써 이름이 지금... 다섯 개 나온 것 같은데요? Annie, Ashley, Charles, Sasha, Gimlet, 그 본명인 김정은까지.
1: 맞습니다.
0: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본명을 그대로 부르는 것에 상처를 받는다 들었어요.
1: 아, 이게 약간 예전에는 조금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살짝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괜찮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0: 약간
1: 그냥
0: 야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네. 게
1: 야 김정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그냥 별로 사실 지금은 네.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0: 아, 이제는 네. 하지만 어릴 때 그랬었다.
1: 네. 아기 때 학생 때
0: her given name is Jung-un Kim and you know when somebody just called her 야 김정은 mean like hey you Jung Kim she thought it was a bit too harsh when she was young but nowadays she's just like doesn't really matter. Doesn't really matter at all, she says. 자, 좋습니다.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하신... 저는 사실 오늘 보고 낯가림이 좀 심하다 돼 있어가지고
1: 걱정하셨구나.
0: 아, 살짝 쉽지 않겠다 했는데 아니, 뭐 제 마이크 넘겨드려도 될 것 같아요.
1: 아, 아닙니다. 아,
0: I thought she would be very shy today, but she is not at all. 오늘 굉장히 재밌습니다, 벌써. 자, 그 본인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There's many representative icons and like all these factors and elements.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모지인데 부엉이 이모지가 있어요?
1: 네.
0: Her representative animal emoji is an owl. 이거 맞나요?
1: 이게 이것도 그 세계관의 연관성인데 네. 저희가 이제 상징 동물이 있었어요. 한 명
0: 아,
1: 멤버랑.
0: 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했던 그 동물이 부엉이였거든요.
0: 오.
1: 그래서 팬분들이 계속해서 이모지를 부엉이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1: 막
0: 수호신 같은 느낌이에요. 오케이, 넘어가는 걸로.
1: Yeah.
0: in the Luna universe, everyone, all the members had symbolic animals, and she was in charge of the owl. 되게 미스터리한 동물이잖아요, 사실은.
1: 맞아요.
0: 그 미스터리스한 느낌이 아마 강하지 않았을까. That mysterious vibe. 최고죠.
1: 네, 말 잘하신다.
0: She's complimenting me right now. 하지만 진도님께서는 지금은 강아지라고. Saying she's just like a puppy right now. All right, amazing comments coming up again to all the listeners right now. 청취자분들께서도 만약에 김리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나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저희 라이브 채 통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l of you who have questions for Kimlet, please make sure to leave it on the YouTube live chat. 자, fun fact 몇 가지 좀 발견해 봤는데 수영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It says that you're a great swimmer. Is this true?
1: 네,
0: 그래요?
1: 맞습니다.
0: 그 수영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되죠?
1: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아이돌을 하기 전에 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0: 10년이나?
1: 네, 수영을 계속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아이돌의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된 거여서
0: 그렇구나.
1: 수영에는 자신 있습니다.
0: Okay, so she is a swimmer, everyone. She swam for 10 years. 이건 프로페셔널한 레벨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거의 뭐 선수잖아요.
1: 그렇죠.
0: 와. She trained for 10 years. So prior to debuting as an idol, she was a professional swimmer. And that's why she says she has confidence in swimming. 나중에 그 막 육상대회 이런 거 나가면 또 수영 1등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제가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0: 아, 그럼에도.
1: 근데 몸은 기억을 하긴 하더라고요.
0: 잠수 최대 몇 초입니까? How many seconds can you stay underwater? Seconds가 minutes일 수 있겠네요. 몇
1: 그쵸.
0: 한 minutes?
1: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는데 완전 어렸을 때 네. 해봤던 거는 한 1분 30초도 해봤던 것 같아요.
0: 와, 90 네. seconds you can stay underwater, everybody. 나중에 그 수영 콘텐츠도 재밌을 것 같네요. 진짜 몇 초까지 잠수 가능한지.
1: 이랬는데 한 30초 나오고 막.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Like it should be a great, you know, behind the scene kind of content later on to check how long she can stay underwater. 자,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되게 이 팩트 체크를 준비를 꼼꼼하게 한 이유가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자 이런 의미였는데 뭐 좋습니다. 브레이킹 할 게 없네요 지금. We have nothing to break, everyone, because we feel so friendly and we feel so at home right now. So why don't we jump straight into our official corner?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피셜하게 준비한 코너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Okie-dokie, everybody. Our official corner is called The Curation. The Curation이라는 코너인데 말 그대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라디오에 나올 기회가 사실은 흔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기회를 바탕으로 저희가 김립님의 삶을 전시한다 라는 개념으로 세 가지의 세 장의 사진을 부탁드렸잖아요.
1: 네.
0: 그 사진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 인생에 대한 탐구 한번 깊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Ready?
1: 네.
0: Okay, this is her own exhibition, everyone. We're going to show you three separate images that Kim Lip here chose out just for us personally. We're going to dive deep into her life and career with these three photos, starting off with this one. 첫 번째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3, 2, and 1! 도로롱! Oh my goodness! 와, 사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이게 10년 전이네요, 딱.
0: 10 years
1: 네.
0: ago.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10년 전에 딱 이제 제가 데뷔 이클립스라는 솔로곡으로 데뷔를 하기 전에 딱 그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사진 첫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0: Amazing. This is a very, very important photo for her because this is right before debuting with the song Eclipse under Luna. 저도 사실 그 루나 데뷔를 기억해요.
1: 진짜요?
0: 그 온 동네마다 광고가 걸려있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약간 이달의 소년이 말 그대로 정말 많이 나왔어가지고
1: 감사해요.
0: 너무 저도 찾아 들었었고 Eclipse라는 곡도 그때 들었던 기억이
1: 진짜요?
0: 나고 워낙 세계관도 강렬하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그 데뷔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I remember seeing Luna everywhere when they were debuting because there were so many billboards and all these like, you know, advertisements everywhere around Seoul. But debuting must have been a very tough journey, so let's jump straight into it. 가장 먼저 그 학창 시절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영도 하셨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걸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For instance, 걸스카우트. 자, 이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She was a part of Girl Scout, everyone.
1: 걸스카우트? 네. 근데 사실 걸스카우트는 대한민국 여학생이라면은 모두가 했을 법한 그런
0: 했을 법한이잖아요.
1: 그쵸. 아 근데 이 댓글로만 만약에 봐도 네. 했다는 사람이 과반수일 거예요.
0: 아 진짜요?
1: 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걸스카우트 그 유니폼 있는 것도 되게 로망이었고 그래서 초등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룹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0: 그 막 선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귀여운 거? 뭐 있는데 되게 막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하는 거?
1: 그래요?
0: 그렇지 않아요? 보이스카우트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1: 하셨어요? 보이스카우트?
0: 전 안 했는데 하고 싶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혹시 걸스카우트 해보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저희 댓글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e's saying many, many girls of her age when they were young. Many. She's saying most actually took part in Girl Scouts. And I'm like, not everyone did. But she says there was a fantasy in wearing those like Girl Scout uniforms and going on like outdoor activities all together. It is so, so cool. 질문 들어왔는데 걸스카우트 할 때 텐트 치고 야외 취침도 하셨는지.
1: 아, 근데 좀 아쉽게도 제가 그 유니폼에 좀 심취해 있어서 활동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 막 먼지 붓고 이런 거 안 돼서.
1: 아.
0: she's saying concerning the question of whether she went out for like tents and like in forest kind of experiences, she said not really. She just enjoyed wearing the uniform, which is very very cute by the way. 그 자라실 때 그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셨어요? Like, did you always want to become a singer ever since childhood? 어떠셨어요?
1: 사실 어릴 때는 꿈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네. 그중에 가수라는 꿈은 없었어요, 사실.
0: 의외네요.
1: 네, 엄청 의외지만 중학교 때 생겼던 꿈인 것 같아요.
0: 중학교 때. 네. I was asking, was it always your dream to become a singer or an idol group member? She says, as a child, she had many, many, many dreams and ambitions. It was only until middle school in which she discovered her dream to become a singer. 그럼 그 어릴 때는 어떤 꿈들이 있었어요? What were some of the dreams that you had when you were super young?
1: 진짜 많았는데.
0: 네, 몇 가지 한 나열해 주신다면.
1: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사육사 이런 거.
0: She loved animals so much. She wanted to be a zoologist. 아, 잘 어울리세요.
1: 아, 정말요? 네. 아, 감사해요. 네. 그리고 승무원.
0: 아, cabin crew. 네,
1: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0: Flight attendant. 네,
1: mm-hmm. 완전.
0: 다인데 지금 보니까 그 유니폼이에요.
1: 오, 그러게요.
0: 그러네.
1: 어렸을 때부터 걸스카웃을 한 이유가 있었네요.
0: 아, 패션업을 하셨구나, 어릴 때부터. 아이. I can tell, like, you know, cabin crews and also, like, zoo, people working at the zoo and all those things, like, they all wear uniforms, right? Which is so very cool. I guess it's an influence from her Girl Scout days, which is very, very cute.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가수를 꿈꾸게 되신 거죠.
1: 맞습니다.
0: 자, 그때 이제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 후로 어떠한 걸 시도하지? 뭐 오디션을 보러 다니셨어요? 아니면 뭐 노래를 배우셨어요? 또는
1: 진짜 약간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무모한 도전들을 좀 했었는데 네. 제가 지방에 살았거든요.
0: 어디 계셨어요?
1: 충청북도 청주에 청주에서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더 큰 물에 가야겠다 해서 네,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중학교 때?
1: 중학교 때. 그래서 그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예고 실기를 보러 혼자 서울에 갔어요.
0: 몰래요?
1: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러고 그냥 예고 실기를 보러 날짜를 찾아서 이제 한림예고 실기를 보러 간 거예요.
0: 헐.
1: 그래서 이제 합격 통보를 받고 엄마한테 그냥 나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 가게 해줘.
0: 아, 이게 가능해요 중학생이?
1: 그러더라고요.
0: What? Okay, so I was asking like what did you do to pursue your goal to become a musician? And she was saying in middle school she did not tell her parents. She skipped school and then went to audition for a arts high school, 한림 arts high school. And she got accepted and later on she sent the acceptance letter to her parents saying I'm gonna go to this school. And I'm like That's so bold. 우와. 안 무서우셨어요? 서울 혼자 이렇게 오고 이러는 게?
1: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사실 무서운 것보다는 그냥 하고 싶다라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걸 너무 하고 싶다.
0: 그러니까 이런. 뭐 무섭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1: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She's saying because she wanted to get into that school so much, she did not have any fear. She was literally fearless at the time. 그러면 어머님, 부모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띵 하셨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이게 약간 예고라고?
1: 맞아요.
0: 어떠셨어요? 그 반응이 그 당시에?
1: 사실 엄청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0: 네.
1: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뭔가 제 의견을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도 많이 없었고 좀 고분고분 잘 따랐던 착한 어린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그래서 충격이 조금 더 크셨을 것 같은데 얘가 얼마나 하고 싶으면 이런 애가 이랬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Okay, so I'm asking, like, what were your parents' reaction to this? And she's saying, as a child, she was a very shy, timid, and introverted child who was very obedient, too. But when she first received the acceptance letter and showed it to her parents were very much against the idea. But later on, they were thinking, saying, you know, this good child taking this whole adventure on and receiving all these acceptance letters and all, like, they were able to sense her true dedication and passion in music. And that's why she ended up attending that arts high school, which is so cool.
1: 감사합니다.
0: 이런,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배짱이라고 해야 되죠?
1: 맞아요.
0: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You need that, like, boldness, which is amazing. Okie dokie.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가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청주에서 무려.
1: 맞습니다.
0: So she moved from her hometown, 청주 city to Seoul for high school. 외롭지 않으셨어요?
1: 그때 근데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게 원래 그때 한림예고 친구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꽤나 많아서
0: 네.
1: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여자애 혼자서 자취는 안 된다 해서 부모님께서 같이 올라오셨어요. 엄마가.
0: 우와.
1: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때.
0: 그 감사하네요.
1: 그쵸,
0: 진짜로.
1: 완전 감사하죠.
0: Many of her school colleagues, they were either staying in the dorm or living by themselves. But her parents were so worried that her mother decided to move to Seoul together with Kim Lip, and they, you know, lived in Seoul together. And I'm saying, oh, that's such a kind-hearted move from her mother too. Very cool. 그렇게 해서 이제 예고에 가서 막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연기도 배우고 하다가. 분명히 어떠한 계기로 기획사에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어떤 계기였을까요? How did you end up with your agency?
1: 그 정말 오디션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지쳐 있을 때쯤 인스타그램으로 DM 메시지로 이제 캐스팅이 와가지고
0: 온라인 캐스팅. 네.
1: 그때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바로 하루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0: 하루 만에요? 네. 보통 그게 한 2, 3차 정도 가는 그쵸. 프로세스인데. 네.
1: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가자마자 거의 하루 만에 합격 통보를 받고 바로 와우. 연습생을 하고 이달의 소녀로 데뷔를 했습니다.
0: 와, okay. So she auditioned at many, many different agencies. But when she was kind of getting tired of all these auditions, she receives a DM from an agency saying that they would love to have a meeting. And she went to go audition. And in that, on that single day, she passed the audition. And she started her days as a trainee to debut as Luna, everybody. Which is such a fantastic story. 근데 그 서울에 와서 예고를 가는 것도 되게 큰 챌린지지만 또 너무 고단한 삶이었겠지만 연습생으로서의 삶도 또 분명히 다른 결이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1: 솔직히 저는 오래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한 네. 1년 반 정도밖에 안 했어요.
0: A year and a half of trainee days. Okay. 어떠셨어요?
1: 근데 네. 이제 그 이달의 소녀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나도 경쟁 구도였기 때문에 연습생을 하면서 조금 그 1년 반이 되게 길게 느껴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0: 네. She's saying 이달의 소녀 the Luna the project itself was very competitive even within the group. That's why the whole, you know, that year and a half of trainee days was very very fierce, she says.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리비의 오디션 필승법이 있나요라고 하시네요. Is there like a, you know, a tip that you can give for all these people who are about to audition?
1: 저는 네. 팁은 사실 본인의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저는 학원을 막 다니고 친구들을 보면서 얘가 이런 노래를 할 때 나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버리고 그냥 나한테 맞는 거를 좀 더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So she's saying in terms of audition, it's very important to know your tone and color, but that's very difficult to do. What she did was to not follow and sing the song that everyone else was singing, but instead finding the song that really fits her tone. 그 당시 오디션 곡 기억나세요? Do you remember the audition track?
1: 근데 이거랑 좀 모순되는 네. 곡인 게
0: 뭔데요?
1: 저는 이제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 진짜 뭘 해야 되나 내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했었던 소녀시대 선배님의 다시 만난 세계 이런 노래나 이제 길에서 뭐 이런 정말 전통 발라드
0: 나비 선배님.
1: 네, 나비 선배님의 네. 길에서 이런 거를 하면서 정말 베이직한 거를 보여주면 너네들이 알아서 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짜증이 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더니 합격이 되더라고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톤이 잘 맞았던 거죠.
1: 그랬던
0: 목소리랑 잘 맞는 곡이었던 거죠 그게. She said it might sound a little bit ironic but she was singing like the hit tracks of the time. At the time of audition, which was 다시 만난 세계 by 소녀시대, Into the New World, or songs like 길에서 by 나비, which was also a very popular audition track. She was so burnt out at the time. She was just like, I'm going to sing this. You guys do whatever you want to do. You can assess me the way you want. I'm just going to sing whatever I can sing. And I'm like, it must have been a wonderful song choice indeed. 우선님께서 놓치기 아까운 인재. 저도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Yeah, she was a hidden gem indeed, and the agency definitely discovered her. Very cool. 자, 지금 이제 파트 1이 끝났습니다.
1: 와우.
0: 저희가 보통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가는데 오. 제가 노래를 틀면 청취자분들께서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를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한번 그냥 가보는 거 어떨까요?
1: 좋습니다.
0: Okay, to secure more interview time, everyone, we're going to skip a song and jump straight to part 2.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죠. We're going to show you the image in 3, 2, and 1. Ooh, okay. 이게 어디서 언제 찍으신 사진일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것도 첫 번째 사진이랑 그때 비슷한 기간인데 네. 19살 때 이제 이클립스 데뷔할 때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이제 피팅 사진 찍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0: Awesome. So this photo, everybody, was taken at the music video shooting site for the debut track Eclipse by Luna. She says this was a photo for the fitting check, which is like the style check, and she wanted to share this photo with the listeners. 뮤직비디오 촬영장 기억나세요? 어떠셨는지?
1: 네,
0: 첫
1: 완전,
0: 뮤직비디오 촬영장.
1: 완전 기억나요.
0: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like the behind the scenes stories about the music video site?
1: 약간 네. 아직까지도 거기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건 조금 더러울 수도 있는데 화장실.
0: 오.
1: 화장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0: 충격이라 하면?
1: 제가 가본 인생 살면서 가본 화장실 중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0: 아~ 네. 이게 그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나 보네요.
1: 거기가 아마 네. 폐교회? 이런
0: 아주 오래된
1: 네, 완전 오래된 곳이어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사람이 오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임시로 설치된 박스
0: 네. 네, 네, 네.
1: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
0: 네.
1: 약간 그런 컨테이너 약간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스태프분들 모두가 물을 안 먹고 하루를 버텼던 아, 비하인드가
0: 피하고 싶으셔가지고 네. 다들 Okay, so a behind the scenes story everyone. The music video site, it was a very old

0: church building, which was closed for years. And what she remembers is the toilet's condition. It was not the most ideal, probably the worst that she had ever experienced in life. And at the time, many people, including the staffs and the members, they kind of stayed away from water. They did not drink water just so that they can avoid going to the toilet.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1: 진짜로.
0: 덥고 막 촬영할 때 땀도 많이 흘리고 물은 마시고 싶고 하는데 참아야 되고.
1: 맞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너무나도 훌륭한 뮤직비디오였으니까. But you know, despite the difficulties and the inconvenience, the music video quality is incredible. If you haven't checked it out, make sure to go ahead and do so.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가셔서 뮤직비디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Sounds good. 그렇게 해서 데뷔가 2018년도 맞으시죠?
1: 네, 맞습니다.
0: 제가 깔끔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저도 데뷔가 이때였는데.
1: 진짜요?
0: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루나 활동이 저랑 한번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자주 인사를 드렸었는데 기억 못하시겠죠?
1: 어디서요?
0: Like, I also promoted at the year of their debut, and I remember seeing them at these like music shows.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1: 뮤직쇼였군요.
0: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 맞아요.
0: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2024년도에 새로운 출발을 하시죠.
1: 맞습니다.
0: 그게 지금 팀인 Artemis.
1: 맞아요.
0: And the second chapter began in 2024 with the current members of Artemis. 자, 그 두 팀을 봤을 때 뭐 음악적으로나 컨셉적으로나 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차별화?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가장 큰 차별화 된 거는 뭐 멤버 수부터 확 반절 이상 네. 훅 줄어든 거가 완전 딱 보일 것 같고 사실 아르테미스보다 이달의 소녀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르테미스로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좀 더 이전보다 뭔가 음악성이 좀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조금 더 참여하는 것도 많아졌고 그리고 좀 보는 것도 더 저희가 더 많이 보게 됐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Okay, so the difference between Luna and Artemis, she is saying, is first of all the members, right? There's much less members in Artemis. And another thing she's mentioning out is Artemis is more like a co-producing group, meaning the members really sit down and work together on the concepts and the songwriting and all these kind of stuff. So there's so much more originality in the team that she says. 어느 분께서 지금 조금 더 아티스틱하다고 As a bit more artistic, one of the listeners are saying. 그리고 저를 기억 못하시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방금 동공 지진을 보았다. 자, 이건 제가 오늘 끝나고 한 번 더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속상하네요.
1: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0: 농담입니다. She's saying, I'm so sorry, I can't remember you. 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Okie dokie. 방금 전에 그 곡에도 참여하셨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
0: 제가 듣기로는 악기도 좀 여러 개 다루신다 들었어요.
1: 네, 사실... 지금 다룰 수 있는 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저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다양한 걸 많이 배워봤던 것 같아요. 오,
0: 예를 들면요?
1: 예를 들면 승마 에? 그리고 판소리 가야금
0: 판소리 가야금
1: 좀 이런 접하지 못할 법한 것들까지 뭐 발레도 해보고 뭐 정말 많은 그냥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0: 네, interesting. Okay, so I'm asking her like I've heard that you can play a few instruments. She's saying, to be honest, I can't really play many instruments right now. But ever since she was young, she always enjoyed learning special things, something that not many people try, such as horseback riding. 판소리, which is a Korean traditional way of singing. Trust me, not many people learn. 그거 하시는 분 정말 많이 없습니다. And then she learned a Korean instrument called 가야금, traditional instrument, and also ballet. 요즘에 하고 계신 건 없으실까요? Something that you've been trying out lately?
1: 요즘은 사실 저는 몸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운동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운동?
1: 네.
0: So she's saying she loves sports and exercise, using her body. So she's been hitting the gym quite frequently right now. Which is cool. 지금 Fast Benchmark님께서 Did I hear 판소리? Let's go! 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판소리

0: 예쁜 거, 그러니까 되게 패션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She says she's very much into fashion. She loves to invest in clothing too. 지금 되게 작게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과거에 수입의 8, 90%를 쇼핑에 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를 지금 가려고 지금 제가
0: 아,
1: 하고 있던 거거든요.
0: 빌드업을 하셨군요.
1: Yeah, we were building up because we found out that back in the days, she got addicted to shopping, that she spent 80 to 90% of her finance on shopping. 해명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저는
1: 네.
0: 식탐이
1: 네.
0: 많이 없는 사람이라서 식비를 아끼고 뭔가 옷에 투자하자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었어서
1: 네.
0: 엄청 많이 샀었는데 그 약간 지금 요즘에는 그 현실에 조금 부딪혀서 조금 더 아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 She is not really a big foodie, she said. So instead of investing in food, she saved up that money and invested it to fashion. But she says, lately, now that she's, growing up and maturing, she's trying to save up a little bit more rather than investing everything on clothing, which is very, very important, and it's something that we all go through.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We're gonna jump to part three, everybody. 자, 갑니다. Three, two, and one. 빠라람. 자, 처음으로 지금 머리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0: 맞아요.
1: We have a different hair color here. 사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아르테미스로 처음 데뷔했을 때첫 콘서트인가?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분이 주신 맛있는 소중한 도시락과 함께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제 버추얼 엔젤이라는 곡으로 딱 데뷔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고르게 됐습니다.
1: Okay, everybody. So this is at a stage for the Artemis debut, everybody, with the song, The Virtual Angel, of course, and she's holding on to a lovely gift box, more like a lunch box coming from the fans. 팬분들이 그 김님님을 아끼시는 게막 느껴져요, 지금. 댓글만 봐도 얼마나 이렇게 귀여워하고 아끼는지가
0: 맞아요.
1: 느껴져서 그냥 부럽습니다.
0: 아유.
1: 부럽고 흐뭇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흐뭇하고 보는데 정말 따뜻해가지고
0: 아유.
1: 더워지네요, 방이 정말로. I can so tell that the fans are so supportive and they're appreciating Kim Lip so very much and it's very, very heartwarming right now. 자, 아르테미스 곡들을 직접 참여하신 게꽤 많아요. 그쵸?
0: 네.
1: She's been co-producing many of the songs for Artemis. 그 작곡은 사실 연주랑은 또 달라서
0: 맞습니다.
1: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 창작자로서의 그 준비라고 할까요?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How did you end up learning songwriting?
0: 일단 사실 작곡은 제가 뭐 비트를 만들거나 이러는 건 아니어서
1: 네.
0: 그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작사 쪽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사를 하면서 메시지를 조금 전달하고 싶고 뭔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남이 가져다 주는 노래와 가사들을 항상 제가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조금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내가 만들어서 내 생각을 전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사에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어서 작사에 참여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1: Okay, she is saying, in terms of song composition, she's not really heavily, taking part in these projects, but as a lyricist, she's been doing that. She had a heavy interest in writing lyrics, especially in that ever since she debuted, she had to sing many songs that were given to her. But she thought there's a very special meaning in delivering messages, that original messages that is coming from her heart. And that's why she loves writing lyrics, and that's how she's been taking part in many of Artemis' original tracks. 그럼 좀팝 질문이긴 한데 본인이 쓴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한줄 있어요? Do you have any like line of lyrics that you really, really are proud of? 혹시라도?
0: 일단은 최근에 제가 참여한 제 솔로곡 Can You Entertain이라는 노래를 가장

0: 좋아하는 것 같고 제가 가장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은 이달의 소녀의 플레이백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1: 플레이백.
0: 근데 이제 뭔가 그때 당시에 힘들었었던 그 상황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쭉 보고 뭔가 생각이 팍팍 들어서 썼던 노래였어가지고 그냥 플레이백이라고 심플하게 정말 적었었는데 그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좋아했었습니다.
2: Awesome. She's saying her favorite two songs that she wrote the lyrics to is her latest solo track called Can You Entertain? She loves the song. And another one that holds a very special place in her heart is a song called Playback by Luna. She said she had to go through, kind of go back to all the memories of her difficulties, all the hardships, and she wrote the lyrics in like a one go, and then that became Playback, which is wonderful.
3: 제목부터 이미 뭔가 이렇게 다 되짚어본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0: 맞아요.
3: 훌륭하지 않나? 제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0: 맞아요.
2: Choosing the title is so, so important. 자, 좋습니다. 방금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더 해보자면 최근에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셨죠.
0: 맞습니다.
2: Can You Entertain? 이게 솔로곡이죠?
0: 네, 맞아요.
2: 그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소감이.
0: 진짜 정말 거의 데뷔를 고등학생 때 하고 처음으로 내는 솔로곡이었어서 저한테도 너무 잘하고 싶고 욕심이 엄청 가는 곡이었어서 한 수정 녹음을 4번? 3번? 막 이렇게 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힘들게 준비한 노래였는데 그만큼 또 많은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2: She says this solo track, Can You Entertain, was a very special project because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it like forever. She had to even re-record this for like 3 to 4 times. And thankfully, the fans loved the track. So she says it was a very, very special experience.
3: 앞으로도 진짜 곡 많이 내셔야죠.
0: 맞습니다.
3: 바쁘십니다, 지금.
0: 네. 대표님.
2: She's gonna get so busy. She's like, producer, can you please make me release more songs?
3: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2: I'm asking him a favor too. 자, 이제 저희가 사실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갔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We have a favor to ask. 요즘에 서울 어디를 가도 그 인생 사진을 찍는 곳이 많잖아요.
0: 맞습니다.
2: Wherever you go nowadays, you'll see these photo booths in which you take 4-cut photos.
3: 셀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희 아카이브에도 훌륭한 카메라가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4장의 사진을 건져보도록 하고 싶은데
0: 좋습니다.
3: 가능할까요?
0: 네, 그럼요.
2: Okay, dokie. We're gonna do our little photo booth session, everyone.
3: 4장의 사진을 찍을 건데 20초 동안 끝내야 됩니다. 20 seconds, everyone. 그래서 미리 포즈를 준비하셔야 돼요.
0: 네.
3: 정리가 되셨을까요?
0: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볼게요.
2: Okay, she's like she's gonna follow her instinct.
3: 그러면 바로 저희가 20초 카운트 드리면 제가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이렇게 4장 갑니다.
0: 네.
2: Are you ready?
0: 네.
2: She is very ready, everybody. I'm gonna give you the 20 seconds. Here we go. 갑니다.
0: 네.
2: 3, 2, 1. 자, 두 번째 갑니다. 1, 2, 3. 자, 갑니다. 1, 2, and 3.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3, 2, and 1. Bravo! There it is! There it is! 아, 역시, 역시 지금 NI Genius님께서 프로 아이돌이라고.
0: Thank you.
2: Professional idol indeed. 아마 카메라 보시느라 못 보셨겠지만 굉장히 훌륭하게
0: 정말
2: 아름답게 잡혔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Wonderful photos indeed. Stephanie님께서 요정 내 컷이라고. It's a fairy forecut indeed. Dingleberry님께서도 cute. 그리고 Ofrilla님께서는 정은이 이제 긴장 풀렸는데 벌써 끝이라니요.
0: 그러게요.
2: So you can tell that Kim Lip here is getting more used to the studio, but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3: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3분 남은 것 같습니다.
2: We have about 3 minutes left.
3: 가시기 전에
0: 네.
3: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앞으로의 계획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2: We're so curious about your upcoming projects. 혹시 몇 가지 알려주실 게 있다면 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완전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하거든요. 진짜 진짜로.
2: Congratulations. They are making a long awaited comeback.
0: What? 감사합니다.
2: Amazing, amazing.
0: 그래서 지금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어, 7월 24일 날 타이틀곡이 선공개가 되고요.
2: July 24th, everyone. Pre-release of the title track.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풀 앨범은 8월 7일 날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 And they are saying full-length album will be dropped August 7th.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게 얼마 만에 컴백인 거죠, 지금? 거의... When was the last comeback?
0: 진짜 거의 한 1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2: It's 네. been a year and a half, everyone. 지금 우선님께서는 13개월, 14개월 정도 된 것 같다고 벌써.
0: 1년 반은 안 됐네요.
2: 아, 그래도 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10년이죠,
0: 그쵸?
2: 지금. Fans have been waiting so long and it's gonna be a fantastic, fantastic comeback. 오늘 아마 정말 이 인터뷰를 손꼽아 기다리신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청취 중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앨범의 기대 포인트.
0: 아,
2: What's something that you can really look forward to end this album?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죽을 것 같은 안무입니다. 숨도 못 쉬게 힘든 안무입니다.
2: Okay, the aspect of this album that you must pay attention to is the super difficult, super tough, high-level choreography. Wow. 기대됩니다 정말로.
0: 감사합니다.
2: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it. 저희도 7월 24일을 하셨죠? 네. 25일 날 틀 수 있도록 할게요.
0: 오 감사해요.
2: 6시 발매겠죠 아마?
0: 어
2: 아마도.
0: 그렇지 않을까요?
2: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Whatever that is, the day it gets released, and pre-release track is July 24th. We'll make sure to play it here at the archive too. 자. 정근동님께서 10년이 모여 100년 기다린 것 같다고.
0: 미안해.
2: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분들 바로 프리세이브 하시고 꼭 아르테미스에게 사랑과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 all the listeners, make sure to pre-save their tune and send them your love and support. Artemis is working really hard, and Kim Lip here, she's really grinding everything into this album. So make sure to go ahead and give it a check. 1시 발매라고 하십니다. One o'clock, everybody. One o'clock KST. So keep that in mind. 자,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outro 곡은 직접 선곡해 주신 그의 바다 by 백예린입니다. 빠르게 선곡 이후 부탁드릴게요.
0: 그냥 골랐습니다.
2: Okay. 네. She says the outro track that she chose out for us today is called 그의 바다, His Ocean by Yerin Baek. And I'm like, why? She's like, just meaning it's a great, great song. 좋은 곡이니까 그랬겠죠.
0: 그렇습니다.
2: 자, 저희 앞으로도 응원할 테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놀러 와주세요.
0: 좋아요.
2: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같이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곧 새로운 앨범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Alright, everybody. That is Kim Lip again saying thank you for inviting her to the archive. They have a new song coming up once again every July 24th. She says, please send your love and support. We'll make sure to bring her back to the studio and please look forward to their promotion, everybody. 이쯤에서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ll 네. say goodbye in 1, 2, 3, everybody. Once again, big thank you to everyone tuning in to the archive. The show is made by producer Kang Min Ung, writer A-John, and your DJ Johan Lee. Of course, paired with her fantastic guest of the day, Kim Lip of Artemis. The final track is 그의 바다, His Ocean by Yerin Baek. 하나, 둘, 셋, 바이바이 할까요?
0: 네.
2: 1, 2, 3, bye-bye!

0: 네 개.
1: 어, 네 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요 앞이 뭐야?
2: 아, 나 들었는데.
1: 발음만.
2: Hollow? Something hollow?
1: Hollow? Alone?
3: Alone. Wait, so the question is 네 개 as in me or 네 개, you?
1: Ah!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aewoon.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hyuk.
0: Welcome to Dynamo Soup!
2: Yes! And we have Taewoon and Junhyuk back in the studio. 인사해요!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1: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Welcome.
2: I got a video bomb from Taewoon earlier. So for those of you who are watching my introduction, a lot of our 리노님 뒤에 잘생긴 사람 나만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제가 멘트 하고 있는데
0: 누구지?
2: 누구지?
0: 저희 7월에 처음 인사드리네요.
2: 오, 그러네.

0: 제가 또 치를 좋아하거든요.
1: 안 그래도 1부 때 청취자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 태현 씨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0: 아, 그래요?
1: 어, 태현 씨가 오늘 인사할 때 언급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언급하셨니? 좋아요. Okay, so Taehyun was saying that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y're saying hi in July, which is true. And also he says he loves the number 7. And I was like, in the first hour of the show, some of the fans were saying that that's his favorite number. And I was like, oh, let's see if he says anything about it when he does the opening. And he did.
2: He did bring it up.
1: Mm-hmm. On the idea of favorite numbers, Junhyuk, do you have a favorite number?
3: 저는 23번 좋아합니다.
1: 오, 23.
3: Yeah.
1: Favorite 뭐 선수 뭐 이런 거 있어요?
3: 어, 네. 제가 마이클 조던 선수 좋아해요.
1: You're 조던. A Jordan fan. Okay, so the number 23 is his favorite number. Look at that. Yeah. Now I need to memorize this. So it's 723.
0: Yeah.
1: For future references. 한주 지금은 눈이래. 비 안 오죠?
3: 네. 아직 근데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이쪽은 일단 안 오는 것 같아요.
0: 땅이 조금 젖어 있던데요.
1: 오늘 아침에 장난인 게 왔거든요.
3: 네, 지금은 안 오는 것 같아요.
1: 출근길에 진짜 많이 왔어요.
3: Yeah.
0: 진짜 습하던데요, 지금.
1: 잠깐. 지금 네. 제가 제습기를 풀로 돌리고 있거든요, 집을. 어. 근데 거의 하루에 한 네 번 비우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속도로 차고 있고.
0: 네,
3: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압도 좀 올라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몸이 되게 무겁지 않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약간 수영장에서 막 몸을 움직여야 될 것 같은 yeah. 그런 느낌? It's like super humid. I was asking if it was raining because it was raining a lot this morning, but they said it's not raining at the moment. Mm-hmm. This monsoon season looks like it's going to be one of those where we're getting like no rain at all and then we're getting like a downpour. So be sure to have a small umbrella with you
3: yeah.
1: As well. But we have a lot to cover today. 오늘
0: 네.
1: 많아요, 뭐가.
0: 네, 오늘 뭐 많더라고요.
1: 뭐가 busy. 많아서 we got a busy day today because our stories are intense.
3: Yeah.
1: Our stories are intense. So, Taehyun, please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대나무 숲 is.
0: Yeah. Part 1, 밸런스 숲.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story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3: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을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 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1: Okay, so first story.
3: Yeah.
0: 자.
1: 자, 네. 일단은 네. 우리 여자 청취자분들
0: Relax.
3: Yeah, relax.
1: 자, 화를 낼 거예요. 화 낼 건데 게이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들어봐요. So you're gonna get upset. This is gonna be a very upsetting story.
0: Right.
1: Just try to calm down. Like let's first, okay? 자.
0: 제 남자친구는요, 여자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 여자친구가 소식자였는지 아무튼 여자들은 적게 먹는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 남친 만나기 전에 밥을 먼저 먹고 만나거나 헤어지면 집에 와서 밥을 먹게 되는데 이런 저를 보고 저희 언니와 너도 음식 시키면 하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해 이러네요. 하지만 초롱초롱한 남친의 눈망울을 보면 환상을 깨고 싶진 않거든요. 휴... 계속해서 남친 환상 속의 모습처럼 이슬만 먹고 사는 여친으로 남은 채 헤어져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남자들은 많이 먹는 여자 별로예요. 전 생각보다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유유. My boyfriend either thinks this way because he doesn't have any sisters or maybe because his ex was a super light eater. But for some reason, he has this fantasy that all women eat very little. Because of that, I don't want to break his illusion, so I end up eating a meal before I meet up with him, or I come straight home and eat right after we part ways. Seeing me do this, my older sister says, just be confident and tell him you can finish a whole portion by yourself, when you order food, but when I look into his sparkling eyes, I just can't bring myself to shatter the fantasy. I'm debating whether I should just keep acting like a girlfriend who lives on nothing but morning dew and eventually break up with him. Do guys really dislike women who eat a lot? Because I actually eat way more than people think. You.
1: 지금 많은 분들이 크크크크크 아우.
0: 근데 이런 건 화도 안 나나 봐요.
3: 귀여운데.
1: 아, 너무 어이없긴 한데.
0: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미 이별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뭐 크게.
1: 자,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은
0: 네.
1: 정말 너무 스윗하세요.
0: 그러니까 너무 착해.
1: 난 이 정도면 안 만나.
0: 너무 착하세요.
1: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남자친구분을.
0: 그럼요.
1: 이거는 할 건 없는데 이건 제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인내심이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제 말은 듣지 마시고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이 남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뭘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이상형 뭐 팬타지 네. 뭐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는 뭐 이 정도 몸무게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
0: 그렇죠.
1: 보니까
0: 네.
1: 이 청취자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본인 기준에 좀 많이 먹는다고 하고 이거는 왠지 남자친구가
0: 네.
1: 무슨 말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0: 아.
1: 여기서는 말을 안 했지만
0: 네네.
1: 멘트가 오고 갔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와 자기 되게 잘 먹는다. 또 먹어? 이런 말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조심
0: 의식이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그죠. 조심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여자 연예인을 보다가 지나가는 말로
0: 뭐라 했을까요?
1: 뭐라고 말을 했길래 이건 지금 눈치 보는 거 혼자 눈치 보는 건 아니거든요.
0: 근데 뭔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남자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네. 아 이러니까 이러니까 여자 연예인이지 약간 이런 말도 했었을 것
0: 그러니까
1: 같고
0: 그냥
1: 지나가다가
0: 아무 생각 없이
1: 네. 네, 네, 네.
0: 근데 거기에 혹시 뭔가 이제 눈치가 좀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실제로 남자친구분이 뭐라 언급을 해서 이제 여자친구분이 그거에 대해서 사연자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남자친구분께서 뭔가 어떤 그런 뭐 소식이든 뭔가 이런 거에 관해서 대놓고 명시를 좀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냥 뭐 이슬을 먹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그 앞에서 피자 한 판 시켜서 드시고 헤어지세요. 네,
1: okay.
0: 뭐,
1: 네. Yeah, I'm just like, cause the standards for guys, like sometimes guys just don't really have, like the knowledge of what needs to be like the standard for certain things. So asking or assuming things could be a little hurtful. But it's not stated in the story. But I'm having a feeling that the boyfriend has said something in passing or to her to make it so that our listener is like, I don't think I can eat more than I want to in front of my significant other. Taewon agrees with me and the fact that you shouldn't have to be putting this much effort into a
0: 네.
1: relationship.
0: 이게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1: Yeah.
0: 네.
1: It doesn't matter about how much you eat. Okay, Junhyuk, what's your take on this?
3: 저는 이거랑 완전 비슷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1: 진짜요?
0: 나도 친구인 줄.
3: 딱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친,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자친구분이 원래 잘 먹는데 이렇게 조금 먹고 약간 좀 약간 있잖아요. 처음에 약간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1: 그리고
3: 좀,
1: 여자분들도 긴장돼요.
3: 네,
1: 초반에
3: 긴장되고 하니까 뭔가 막 너무 막 잘 먹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괜히 조금 막 돼지처럼 보고 막 그럴까봐 약간 적당히 먹었는데 남자친구분이 이제 되게 소식자다 너. 되게 입이 짧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버려서 이제 그거를
1: 깰 수 없는 거야.
3: 깨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딱히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계속 처음 인상이 그렇게 박혀버렸으니까 그래서 계속 막 몰래 먹다가 마지막에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치킨 한 마리 더 시킬까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약간 그냥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어떤 상황이 정확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분이 뭐 나는

0: 너가 소식자면 좋겠어. 뭐 아니 뭐
1: 어어.
0: 너가 소식자가 아니어서 싫어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아직 그냥 서로 얘기를 안 해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1: 치킨 한 마리 더 시킬 수도 있다.
0: 남자친구분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1: 좋은데요?
0: 남자친구분은 그냥
1: 괜찮은데?
0: 말 그대로 모르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1: 오케이, 오케이.
0: 네, 좀 얘기를 해보고 뭔가 남자친구분이 딱히 상관없어하고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얘기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얘기해보고 만약에 안 맞으면 뭐 깔끔하게 그냥 밥 같이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Okay, so Rachie had the exact same idea as Chunhyuk right now. So Chunhyuk says, I actually saw this on YouTube somewhere. There was like an exact same story about how in the beginning of the relationship, the girl, because she's nervous and she wants to put a good face forward, she didn't tend to eat as much as she could. And so the boyfriend in passing was just like, oh, you're a pretty small eater. But then she, as they started continue to like date and they started meeting each other longer, she didn't want to break that image. And so she ended up like eating behind pretty much exactly what our listener is doing, like going home early or whatnot. And there was one time that she got caught, but thankfully the boyfriend was just like, do you want me to order you one more chicken? So it's just like, that's the best case scenario. Like he's totally on board for it. But, and Chunhyuk agrees, like if he's telling you to eat less, then there's a problem. But if not, there might be a lot of things you guys just need to talk about. Don't worry about the kind of ideals he might have. 남자분이나 여자분, 이게 연인끼리 특히 좀 초반에 사귀면,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약간 뭐 로망이나 막 이렇게 좀 생각이 기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좀 맞춰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 깨려고 하는 것도,
2: 너무 힘들죠, 본인이.
1: 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0: 언제까지 그렇게 만날 순
1: 그렇죠,
0: 없으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긴장감이 떨어진다기보다는,
2: 익숙해지는 거
1: 그러니까 그,
2: 아닐까요?
1: 맞아요. 그 묘한 차이로, 나도 내 스스로가 매일 노력을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관계에 있어서도 그 텐션이 유지가 되는데, 그냥 나는 이 사람이 편해하고 그냥 놔버리는 순간에 문제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 환상을 깨면 그게
0: 그렇죠.
1: 이퀄 너무
0: 이퀄.
1: 풀어진다의 생각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0: 저도.
1: 우리 청취자분은 그거를 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So I think personally, like in relationships, a lot of people think that when you keep the dating phase out of a relationship, like you get quote unquote comfortable, like that is like when everything is over. But I feel that right now, like you have to be able to keep working on yourself no matter what it is to keep in tension in any relationship. And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like, oh, not to break that as well. 네, 많은 우리 지금 땡스 분들도 청취자분들도까지 포함해서 이분은 왠지 완전 연애 초반인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So like a lot of people are agreeing that it feels like you guys are in the beginning stages of the relationship, so you might want to move on from that.
0: I think so.
1: Griffin says, I totally agree. Tell him you're not a small eater like that. He may actually like it, like that about you too. Some guys I know have just said, like, just eat. 우리 청취자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남자들도 못 먹는 여자친구보다는 잘 먹는 여자친구가 더 좋대요.
0: 그래, 생각보다 이게 진짜
2: 그쵸.
0: 약간 약간 엄마 아빠의 마음이랄까? 그냥 잘
1: 잘
0: 먹으면
1: 먹으면
0: 좋아요.
1: 좋죠.
0: 예.
1: 예, so
0: 저도
1: he
0: 막
1: will.
0: 제 강아지가 잘 먹으면 너가
1: 그쵸.
0: 돼지가 돼도 괜찮아. 난 너가 잘 먹는 게 좋아. 약간 이런 마음이거든요.
1: 아니, 먹방이 유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0: 아,
1: 그러니까
0: 그쵸.
1: 뭔가가 누군가가 잘 먹는다는 거는 팔린다는 거잖아요.
2: 그쵸, 그쵸.
1: So
0: 내가 깨작깨작 먹는 거보다.
1: right, there's a reason why I think mukbangs are so popular. Like, and I think in regardless of any culture, being able to eat something very deliciously is a good thing. Okay.
0: Okay.
1: 준혁, what's your story?
0: Yeah. 1년 정도 만난 남친이 있는데 요즘에 밥 먹을 때 내는 쩝쩝 소리랑 면 먹을 때 후루룩 면치기 하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미치겠어요. 아, 제가 너무 유난 떠는 건가 싶어서 말은 못 하겠고 그냥 듣고 있자니 너무 싫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얘기하죠.
0: I've been dating my boyfriend for about a year now, but lately the smacking sound he makes when he chews and the loud slurping sound when he eats noodles drive me absolutely crazy. I haven't been able to say anything because I'm worried that I'm being overly sensitive, but just sitting there listening to it is pure torture. What am I supposed to do? in a situation like this.
2: 근데 이거는 진짜 민감한 사람은 진짜 민감하기 때문에 맞아요. 쩝쩝 소리, 뭐 면 먹을 때 면치기 소리는 사실 그게 매너인 예의인 그 문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 쩝쩝 소리가 심하다는 거는 아, 이 부분은 사실 뭐 말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1: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1년 정도 만났는데 요즘 밥 먹을 때잖아요.
2: 네, 변한 거죠.
0: 아니 약간 조금 미운
1: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남자친구분이 잘못했어.
0: 뭔가 미운 게 뭔가 슬슬 잘못했는데
1: 잘못했는데 지금
0: 가요?
1: 이게 지금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분도 뭐 때문에 쌓인 건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제가 왜 이걸 캐치했냐면요. 주부들 특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주부들 보면 네. 인간아 나가! 야 이런 잔소리 아빠들한테 막 와이프들이 아빠들이나 남편들한테 하는 잔소리 있죠. 지금 진짜 오래 같이 생활을 하면 네. 그게 진짜 쩝쩝 소리 내고 낮잠을 자고 있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주말에 낮잠은 충분히 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와이프들은 왜 남편들이 그렇게 낮잠 자는 걸 싫어할까요? 본인이 애를 계속 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계속 자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2: 같이 해야죠.
1: 같이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1년을 만났죠. 근데 요즘 밥 먹을 때 이 쩝쩝이랑 후루룩이 갑자기 거슬린 거는 이거 봐요. 이 나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름님도 아 마음이 변한 거 아닐까요? 미나님 권태기 아니에요? 지민코님 마음이 변했네. 이거 봐요. 이건 지금 쩝쩝이랑 저게 문제가 아니야. 여자는 마음이 좀 뭔가 제가 봤을 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
2: 여성분의 신경 변화예요.
1: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취자분은 좀 신경이 변화예요. So Taehyun was just like, well, just talk about it. But it's like, honestly, I don't want to say this, but like, I think it might be like the listener is hitting a rut with their feelings or they're upset about something. Because I see this a lot in behavioral activity from wives at home. It's like if your husband's taking a nap on the weekend, it's not like he has every right to have a nap if he wants to. But the reason why wives get upset is because they're watching the kids while their husband takes a nap. Like, you need to be doing this with me. So I have a feeling that, like, she's upset about something. It might not be something that they don't know what it is. But, like, now this is just starting to be, like, the most obvious thing.
0: Yeah.
1: That is annoying them.
0: 근데 저는 일단 쩝쩝 소리 안 내게 먹는 방법을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1: Okay.
0: 왜냐면 제가 쩝쩝 소리 엄청 싫어하는 또 친구를 한 명 소환해야겠네요. 쩝쩝 소리
1: 친구들 또 소환된다.
0: 쩝쩝 소리 진짜 싫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1: Okay.
0: 걔가 갑자기 알려주는 거예요. 쩝쩝 소리를 안 내는 방법을.
1: 오.
0: 그냥 입을 안 열고 먹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넣고 쩝쩝 소리가 나는 이유가 보통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입이 벌려져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고 이렇게 하면 쩝쩝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네.
2: 근데 이거는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남자친구분이 이제 초반에 조심을 좀 하다가
1: 이제 좀
2: 편해지니까 이제 본인이 의식하지 않고 이제 한 행동이 이렇게 여자친구 사연자분께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 같고.
1: 맞아. 근데 그것도 준혁 씨랑 태현 씨에게 좀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연애 초반이니까
2: 의식한 거죠.
1: 나 쩝쩝 소리 좀 신경을 쓰고 먹다가 이제는 좀 편안해지니까 그게 갑자기 좀 커졌을 수도 있기는
2: 그쵸.
1: 해요.
2: 근데 그쵸. 이거는 보통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게
0: 근데 얘기를 잘해야 돼요. 얘기를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약간 말을 할 때 그냥 차라리 저처럼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더 쉬워요.
1: 지금 우리 거 듣고 있으면 알고리즘이 갑자기 뜰 수도 있어요. 막 뭐 소리 안 내고
0: 근데 이거
1: 소리 안 내고 씹는 방법 뭐 이런
0: 진짜,
1: 거
0: 진짜
2: 그런데
1: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Okay, so Junhyuk says he has a friend. He's like, I'm bringing my friends into the story again. So he's a friend that he was sharing with him and like his other friends, like there's a way for you to not make a like smacking sound when you're eating. And he says that a lot of people end up smacking their lips because they tend to eat chew with their mouth open. So if you try to close your mouth as much as possible, then you won't make as much sound than you think. And Taeyeon had a really, really good point about this, saying that the boyfriend might have been trying to be careful, like maybe somebody at home or somebody around him, like mentioned this in passing. He's like, oh, I'm going to try to put on my best front for my girlfriend now. But now that they're getting more comfortable and spent about a year in the relationship, he's letting all of this out. So maybe telling him how to not do that, or maybe hoping the algorithm fixes this up and like you have like some doctor coming into your feed, you can send it to your significant other.
2: 근데 이게 듣는, 그러니까 소리에 한번 민감하기 시작하면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해요.
1: 맞아요.
2: 그래서 물론 당연히 좋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해서 이제 서로 또 정리를 해가심이 좋지 않을까.
1: Taeyeon made a really good point. Once somebody starts fixating on a particular sound, even though somebody tries to fix it, it's still gonna sound a lot louder than it's supposed to. So talking about it would not be a bad idea. I think Taeyeon and Junhyuk really did give some really good ideas to help this out. Now our official story for today.
2: Yep.
1: I think we can deal about a lot of things, and I'm really curious about our listeners' feedback. 오늘의 메인 익명수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왠지 좀 경험을 많이 네. 해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 맞아요, 맞아요.
1: 이따가 투표도 하시는데 참여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So we need your vote later, but we also need your opinions because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really fun conversation today. In the meantime, though, we've got TNX on the track with I Need You, Do Not Chase Adele. Our anonymous soup is coming up next.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왜냐면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두 분한테 만약에 우리 셋이 있는 방이 있으면 아 우리 내일 봐요 막어 네네 말하면서 막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딱 왔어요. 네 이러고 그냥 방송을 해봐요.
1: 그럼
0: 뻘쭘해지긴 해요.
1: 너무 모르긴 한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곡이 널
0: 아,
1: 너무 모르고입니다.
0: 아, 우리 저거 처방곡도 해야지.
1: 투표가 올라가야 돼서.
0: 역시 우리 태훈 씨가 본인 그 방송도 진행을 하니까 제가 딴 길로 세면 다시 잡아줘서 너무 좋아요.
1: 아, 아닙니다.
0: Since he has his own show, look at Taeyeon taking the reins because I totally forgot to do our prescription because we were so uptight with just like the conversation for today. So, you do have to vote for the song for the day, and Taeyeon has brought his track of that. So, what is the song? 다시 노래 어떤 거였죠?
1: 저는 헤이즈님이 널 너무 모르고입니다.
0: Oh, don't know you.
1: 또 요새 비가 또 내리잖아요.
0: 맞아요?
1: 예. 네.
0: Okay, so Hayes's track of Don't Know You. Because
2: Yeah.
0: you know it's been raining and all that. Okay,
2: Yeah.
0: what's Junhyuk's track?
2: 저는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먼 그대여입니다.
0: 근데 둘다 너무 잘 맞는다.
1: 근데 저는 또 이제 노래 그걸 봤어요.
2: 가까운데.
1: 아, 오늘 이번에도 안 되겠는데 싶던데요.
2: 가까운데 멀어요.
1: 이번에는 안 받고 가야겠다 했습니다.
0: 오케이. 투표가 근데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
1: 그래요?
0: 제가 지금 보자마자
1: 네.
0: 지금 헤이즈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60몇 퍼센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75로 갔다가 지금 다시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어요.
1: So am I winning?
0: You are winning right now, but it's like going back and forth really drastically. So Hayes is in the lead, meaning Taeyeon's in the lead as of now, but the it's going back like pretty intense at the
1: Intense, yeah.
0: moment. So yeah, because I was like, as soon as I was reading it, like it went from like 75 to like 69 to like it's
1: Whoa.
0: been going back and forth. So yeah, both are great songs.
1: Yeah.
0: 근데 노래가 진짜 둘다 너무
1: 박빙이에요.
0: 야, 너 와닿는 노래예요. Closely
1: 근데 좀 어려워요. 전 사실 이 사연이 제가 이제 겪어보질 않아서 어떻게 무슨 상황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0: 그러면
1: 네.
0: 두 분은 뭐가 더 편해요? 가짜인 거
1: 아,
0: 알면서
1: 네.
0: 억지로 좀 친한 척하고 밝은 상사와
1: 네.
0: 차라리 이런 좀 무뚝뚝하고 근데 이제 일은 그 대신에 일은 좀 챙겨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뒤에서 좀 챙겨주는. 그러니까 앞에서만 못해주고 좀 지금 이 상사처럼 뒤에서는 어찌됐든 메신저로는 잘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분의 상사 같은 분이 편하세요? 아니면 반대가 편하세요?
1: 아, 저는 반대가 이게 그냥 메신저로만 보면 사실 반대가 편해요. 그러니까 뭐 메신저는 좀 딱딱하지만 뭐 현실에서는 조금 뭐 그냥 본인 스타일답게 하는 게 편한데 사실 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메신저를 제외하고 그냥 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무뚝뚝하면서 뒤에서 챙겨주는 스타일이 확실하고 좋긴 하죠.
0: Okay. So he says that just like with the trying to approach somebody and just like, you know, have a nice relationship with them, the opposite. So having them like, you know, being more lively in person would be fun, but for him to grow and to kind of see himself go further, he feels that the one that our listener has at the moment with their supervisor would be a little bit better for them. Junhyuk, what about you?
2: 싫어요. 저는 납뒤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 사람이 부끄럽더라도, 부끄러워서 그런 거더라도.
2: 근데 약간 뭔가 느낌상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처음에는 태훈이 형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아 그냥 좀 사람이 낯가려서 실제로 사람을 대한 게안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사실 메신저라는 거는 좀 사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단톡방이 아닌 이상은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대화고. 그래서 조금 더 그냥 편하게 하는 건데 뭔가 이제 사무실에서는 진짜 이제 공적인 공간이니까 약간 오히려 좀 일부러 더 그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일단 별로죠 상황 자체가.
0: 제가 이거를 받을 때,
1: 네.
0: 잠깐만. 지금 준혁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는 이거 처음 받았을 때 우리 네. 청취자분의 상사분이 여자로 받아들였거든요.
1: 네네. 청취자분은 여성분이신가요?
0: 그러니까 저도 같은 여자 대 여자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왜 갑자기 준혁 씨 얘기를 하니까 상사분이 남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2: 근데 공적인 장소니까
1: 네, 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2: 사회생활이기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고 하니까
1: 그렇죠.
2: 너무 막 친한 그러니까 너무 막 살갑게 대해주고 하면 또 약간 그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에는 질서도 있고 하니까
0: 아 제가 용 써서 그냥 여자로 생각했구나.
1: 아, 그 챗의 용어.
0: 챗의 용어 때문에.
2: 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 그러니까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0: okay,
2: 해서.
0: Okay, so Junhyuk personally doesn't like people who are two-faced. So regardless of like, he did think that yeah, like Taehyun was saying that it could be because they're shy and there's a lot of other reasons why that could be happen. But he just doesn't like the fact that there's just two different sides to this person. But in the midst of him saying that, I looked at the looking at the Korean, the way that they said stuff, I just assumed that the supervisor was female and our listener was female. But the reason why I'm trying to think if this is different.
1: 아 근데 준혁이 얘기 들으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이 공적인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0: 있거든요. 아 근데 왜 나는 제가 되게 좀 감성적으로 바뀌나? 이 코너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분이 남자 상사면 좋아하는 마음을 회사에서 숨기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들지? 갑자기 아니 준혁 씨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한데 잠깐만 이 상사가 남자분이면 속마음은 문자 줄 때인 거고
2: 준혁이가 던진 작은 돌.
0: 그러니까 근데 사무실에서는 그걸 티내면 안 되잖아요. 상사기도 하고.
2: 그렇죠.
0: 내가 이 코너를 하면서 너무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2: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땡땡 씨,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하고 이제 뒤에 끝난 다음에
1: 오마이갓
2: 내가 미안해
1: I think it's good scenario
2: 회사에 보는 일이 많잖아
1: 이제 작가 하셔야겠는데요? 라이터 데뷔 하셔야겠는데요?
2: 내 마음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0: 근데 갑자기 준혁 씨가 그
1: 너인 거 아니야?
0: 그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그 그림이 스쳐가는 거예요 잠깐만 상사분이 남자면 실질적으로는 이 청취자분을 약간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걸 티를 내면 안 되니까
1: 그럼 저희는 이거 드라마 제목 뭐로 하실 건가요? 준혁이 주인공의 천부장 하시죠 요새 또 김부장 드라마 유행하니까
2: 천부장
0: 천부장 I was like I don't know maybe this segment is making me soft I was like why as soon as 준혁 said this like it just it like a office romance like slid by I was like what if the guy's like true feelings is being nice and then the like office is like to try to keep a front and like not show off
2: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로 낯을 가리는 사람이면 보통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차이 나지 않거든요
0: 그러니까 솔직히, 오히려
2: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동안 뭔가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도 그냥 사람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 익숙치 않거나 낯을 정말 많이 가리는 사람이면 보통은 아무리 메신저에서 조금 더 친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차이 나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차이 난다는 건 뭔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도가 있다 생각해서.
0: Okay, okay. So he definitely thinks that he feels that if somebody's shy or has social anxiety, like they shouldn't be that different on the screen and then in person. So he feels that for whatever reason, this person is definitely putting up a certain front that is not theirs. 이 말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Anaga was saying that I think I would go try to say like, oh, you're so much more talkative in messages than at work. And it just always catches me off guard. 그러니까 청취자분은요, 네. 왠지 이분한테는 아, 메신저상으로 항상 그렇게 애교스럽게 말씀하시다가 평상시엔 말씀 없으시니까 저 어디다가 장난을 맞춰야 될지 몰라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1: 가볍게.
0: 좀 약간
1: 좋죠.
0: 좀 혼잣말 하듯이
1: 네.
0: 좀 약간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좀 약간 공이 그쪽에다가 던져지는 거니까 다음의 행동에 있어서는 좀 나아지거나 아니면 더 칼같이 지켜지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변명을 하거나
1: 조금
0: 할 수 있게.
1: 조심스럽긴 하네요. 근데 사수분이셔서
0: 그쵸?
1: 그런 걸 또 매너 없는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0: Yeah, so this is definitely a culture difference because this could be because they're supervisor. This could be considered being not polite. So,

0: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1: 진짜 완전 숫자가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제 숫자가 제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 처음 봤어요.
2: 네.
1: Yeah. So I didn't know that our numbers could change this quickly. So thank you everybody for participating.
2: 오늘 박빙이었네요.
1: 네. Yeah. It was really close today because of how many everybody was going back and forth. Anago was saying, be friendly enough that work is enjoyable, professional enough that your friendship never changes how the work gets done. 오, 명언이다. 그 친근 레벨을
2: 네.
1: 본인 기준,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의 기준으로 일이 좀 그래도 즐거울 수 있을 정도. 완전 좋아요. 이거는 정말 좀 약간 잔잔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만 유지를 하시고 그 프로다운 모습을 좀 그 외의 것을 방해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그냥 밸런스를 잘 세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밸런스를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2: 다음에 알려주시면 안 되나? 이러고 나서 갑자기 그 상사분이 고백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아니 진짜 우리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본인 사연이 방송됐잖아요. 우리 저거 좀 해줘봐요.
0: 그러니까.
1: 팔로우업 좀 해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팔로우업 특집 방송 한번 할 테니까.
2: 지난주에도 뭐가 있었는데 그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말 진지하게 우리 두 분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어떤 조언을 해드릴지.
2: 그럼요.
1: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꼭 해줘요. 뭐 나아졌나 바뀌었나 아니면 이 방송을 그 상사한테 들려줬나.
2: 그렇죠.
1: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약간 점점 탐정이 되는 기분이에요. 약간 약간 점점 상담이 아니라 탐정이 되어가고 있어.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의도일까?
1: Right. So it's becoming like we're try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ese as well. So yeah, give us the follow-up stories as well. We would much appreciate it. We are going to definitely see the boys back with us next week. And since Car the Garden won,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this track as our last track for today. 가까운 듯, 먼 그대여, closely far away. Please stay cool and we will see you next week. 시원하게 보내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Bye.
2: 안녕.
0: Bye-bye.